0: 가자. 빨리 전련 무슨?
1: 아빠 아빠 졸졸졸.
0: 락바 헬리페리. 어쩌든 구글 비라를 줬어 저거라
2: 보내. 쓰레기 하나도 못 말라 보여.
0: 저달 나가라 비트린. 언더 도시 개발고.
1: 오이 이상구 또 왔었나?
3: 안보.
2: 개.
1: 언더 볼이 라이피니 가오드나스.
2: 아우드나.
1: 잠나.
2: 아우드나 앞에자.
1: 삽지게 아우드나스.